뺏겨 트윅 트윅이니까 매직 Say what? Come on, come on 트윅 트윅이니까 매직 Say what? Come on, come on 너게 술 아까 우바 아쿠 아쿠 인간 물었다 쿠 인구 니라 가슴 우와 민비